0: 그 전화해 주시라고요.
1: 49
0: You show me available.
1: Happy to show you available. 8349.